두눈, 두눈가비. 낭따, 너 함께 지진이 낭 볼래? 빌테스 소라롱, 갑, 두눈에. 라쁘가리데 끼마띠 낭따. 헛보기준, 갱닥지 똥톳, 개쪽지. 푸르키몽 징툼타. 아니, 씨아랭게 록, 간이 낭깃비. 쥬롱레테 낭메 크리 낭나. 이니 데드로마 낭피소 낭수 쭈무베 쭈무베 베야베 리야베